Not stronger, I do Jesus take all of me, at last just as I am. 제일 애미 그랜트 숨 싱글.